0: Montreal, Korea Air 08 Super, flight level 360.
1: Korea Air 08 Super,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
0: 안녕하세요.